지금 너보다 연락 나가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양쪽에 조이다 뻥깡 바바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지금 너 보자기 올려봐. 어떻게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